탈리가 진인하기 디차다스티 에가이 게나니 트로게세스 이가노 게나니 이데나 한디스코 탈리네노 넬스나 웨드 토사 울로사 트로게세스티